0: innate mind of clear light, as explained before. So from that point of view, there is a kind of a oneness of taste in the entirety of phenomena. And so this is one, and when the ultimate wisdom of clear light is experienced, then it is, of course, conjoined with the object emptiness, and there is a union of bliss and emptiness. So this is one level of union. And however, Kongtrul Rinpoche points to another level of union, where the union is, where the bliss and emptiness is taken as one of the pairs, one of the units of the union, and the other unit is the illusory body that we spoke about just now. So the union of this clear light, wisdom, and the illusory body represents the higher form of union, where effectively the two truths of the ultimate truth and the conventional truth have become integrated and united. And so this is a unique form of union that is explained. And because of this, in the text we read, what is unborn itself appears as diverse illusory forms, just like the reflections of moon and water. And since illusion is devoid of intrinsic nature and it's unborn, and since the ultimate and the conventional are indistinguishable, this is referring to the union of illusory body and clear light, one understands the oneness of cause. So the oneness of cause here, Kongtrul Rinpoche understands the commentary in terms of the union of the illusory body and the clear light wisdom.
1: Yeah. Study. 그래서 조직 받아서 조직. 다 인류 수시다디 폐질다 성주의 성성 로직보다 성구였어요. 다디 인류 수기 똑바니 최탐제 마기반의 아디 성구전신 마기반이 규모는 낭신 자와 제누반이 어디 구이전신 다 사운드비 최근에 재배인은 실을 랑셔서 유대배 신도 차배 룽심 니기 룽디기 아니 구다 투수샤 등에 아니 샘디 다 아니 투수샤 되봐 그봐 드는 데보다 주신 내기 구성 투성 로지브 그봐 다 드는 이만 인도 안드디 배지 인설이 최소제 마기반이 아디 숭그정신 다 마지막 시간에 던지외 세기 이시 이시기 십지잖아 이시기 셴벨룽기 차지기 디시시베 숭기 다 가져다 가져 숭루 중에 지자네 아디 숭그정신 너나 로베 숭주 대 나아드체 마지막 니 규모는 낭신 시디 마지막 던지외 세기 이시 디니기 룽 아니 룽 군수 줄 수근 남발 샤데바 주문 낭시 차와 제네바니 어디 구이랑시 테드르 또베 리버 규메 이시 토메바니 온디 투지랑시도 또보고 데네르베다 룽이 샴바젠지 시다 샴바젠스네미도 룽다 더니지버 룽다베 가소레 모지도 여댕에게 아니 외세디 툭체 当我得到距离的生存的逻辑不得是本来的道场和转身那里啊我得到场和是送送下的嗯他就的的去一律上对的这句这上对的这句这道场和转身那么送的这样的去一律生的我生那我的我律的我生送的啊的生出逻辑不得送的啊的
0: So in the next passage we read, having explained the oneness of cause, the meaning of oneness of cause, next is the explanation of the understanding through the mode of syllables. And this section really deals with the oneness of the taste of the body, speech, and mind of the yogi who has attained the union.

0: pegi kasur pegi yang senja yang dia liya ya di mana kini mungkin aku kembali tuh bah, tuh bah. Jendang kanda, cuci dami seni, cuci dah kasa seni, kanda cuci dami dah kasa dami seni, seni itu zane, ini kasa itu zane. 지단 최고는 먼저 강사다 야 말이지 뉴질 나는 먼저 강사 시대 야 말이지 이나야 안데데 최다 강사 니스체 강사 수준에 롱 접어버듯이 디두 접어버 디두 롱 접어버듯이 다다 디두 유진 접어버듯이 다 디 최 수준에 디 롱 재자 풍속을 뒤에 최 양나 랑돈 죽사 양나 지다 풍속을 또 풍속을 뒤에 최디디 아니 최다 강사 인수치에 최다 최. 자, 디지털자네, 롱 접어보 다, 아니, 랑자 투비 자유주 동아, 담이 디 권배 탈래야, 아니, 그게 롱 제시 풍속 최다 이디에, 아니, 나오는 신다 대박 매듭을 찍다 나오는 식으로 왜. 당연히도, 나란수다, 능수다, 신주 리아다, 꼭 간다 지금 아태긴 즘바로 숙성부지고 융기업의 인류자네, 딱 대, 봐, 말로 써야지. 아니, 네, 거 가서 가서 그래. 년부디 그래서 저거를 쓰려나? 빼나? 아란조다 치수증이 취해디디. 치수증이 취해디디. 땅 아란조래야. 지금 그게 유태단테 채네. 아니, 용어 남시순 뉴니 유용수죄배. 다 렉봐. 텔레 때네. 아니, 소화. 다 텔레 때네. 아니, 지금 차당으로 게임도 와. 봐. 자, 근데 이 뭐 인도산에 다어 어 유디게데 리야지 숙자 치료제 가다 강피게다 차인도산에 그지 유기 유기면에 거래 가서 그게 레다 유기면에 지금 상보다 면배 지금 그 캐주얼로 배 속도부로 지 여자 버리시기 아주 놀라 샤체 뒤에 차단해야지 그 차이 없는 거 알아봐 대응업이 내 소리야 숙제 지지를 취해 상말로 그 가다지 랑랑 증액이 똑같았던 달라 아니 코라 퇴직면에 아니 똑배 신유로 코라 퇴직면에 준비해봐 뒤에 아니 명대 따배권에 두드려지 실제 코라 유리야 축도로 그게 여대에 난대에 상에 축도로 여대에 아태가 집어넣고 또 숙성을 하시더라. 자, 드디어 인도산에 가서 우리 숭진이 유동에 다 최기 담에서 아주 숭비해 버려요. 숭진이 유동 왔으려니 숭어여야 하래. 숭어 몇번 말했대. 이내 숭어대 랑 진지기 떡에 낭차삼을 마도 코라 그게 가서 우리 난 짐바다 등이 타대도 둘땡에 제 타대바 찌기 거라 랑자와도 거라 랑수 둘땡에 찌기 숙제 지지 취해야 말이 시즈자네 캐마시도 와그 사람들 나오고 또 숙자 안으로 와자 근데 인도산에 숭진 이동을 취해 다음에 숭기해 말이
1: So however among the Buddhist schools the two latter schools the mind only school Chittamatra and the middle way school, the Madhyamaka, they not only accept the concept, the doctrine of no self of person, but also in addition, they also accept no self of phenomena. And there is a significance for this, because if you confine your understanding of no self only to the person, then although it is tremendously effective in countering any experiences of attachment and craving and so on to objects, but they are in relation to one's own sense of selfhood. However, here the negation of selfhood is only confined to the subjective, the person or the being that undergoes the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things. So, therefore, both mind-only school and Madhyamaka school extend this no-self understanding both to the person and also the objects of that person, so phenomena. And so phenomena here refers primarily to

0: atrocities such as large-scale war and so on. Underlying all of these is a mental affliction, a disturbed, undisciplined state of mind.
1: And the daily dua, jingpu, bena chaisi gi tandaliya samtang, any pujang ringgu samamakhor cheche. Dindi gi thwane ya, shenpung lu jayadili, rang shenpung lu jayadili, ku yungguri dizu jayadi, hansi mongbe wangi yongde vichy sev dua. Ta mongbali ya rinpa niche, rwa, mongzam gu mongba chikta, any nilu shin lo dhuzi mongba yungguri ba.
0: And also we will notice that there are also other kinds of destructive actions which are caused by ignorance. For example, out of short-sightedness, we lose sight of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an action, long-term interest, and then commit a certain act. These which are destructive, these are acts, destructive acts caused by ignorance, the simple not knowing.
1: So today, my Hindu, that kind of ngaranzi jigda da min ro zor gyurbe ore da tundu zol tabe ne ji jig jig ya de na ba kya ro da mang se jin da re ga da jin na ba kya ya chu bu ya da de zhe te da ke du ke du de xie dang ge lo ji le ying yu are xie dang ge lo le ya ge za za ro de chak be wang ge 랑을 착왕 지 랑기 그게다 지 변화 범위에 변한 자와로 되게 타네 착받아 되게 깨매 애니 투대야 양은 셀 창 투대야 다 몽구지 도수 형되기도 봐 저 셀을 샤리샤 간다 둔주지소 나라리야 투대야 되게 투서디 되자를 된다고 지 간다 양 차단 얘기 깨인체니 둔주지소 나라리니 투대야 되게 차단 얘기 되기도 봐
0: And also if we observe the world of animals even in the world of animals lot of the all the conflict and the destruction act you know destructive actions really stem from these callous mental afflictions such as anger and attachment for example we see in the animal world there's a lot of fighting and also causing injury by one to another and a lot of these at the root of many of these lies an attachment or desire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particularly desire related to mating, competition. So we will see that again, it is the attachment and anger which then give rise to destructive acts, even in the animal world as well.
1: Da? So today in the mere ta nyumong ge zawa de ta nyumong namda ramen da mangguji yong de ge yardi die de ge zawa zawa de ene cha da ge se yu la yana ben da ka sul bu ge da da de gi slab de a ge ta da de shifu ne ene chidan na na shi tan ji me ne ta zhu zhe ba jik da 다가는 신기 즉 상당히 안슬럽디 전기 모여차네 즉 가서 우리 그게 때문에 상황에 아니 즉 상당히 근데 즉 롤이야 나와 대다도 를 다 신체 아니 그 차단기 유목제 연구하라 대왕기 아니 뒤둥기 그게 다 탄던 레벨 레몬 곳이 그 연대기 부터 세워도 봐 자, 근데 이 뭐 인들 다 묘모디 디 남자 멍구 예배 싸워 놓고 아니 가서 우리 거기 정신주 주변 집에 짐바서 할 얘기가 알아. 난 될래야 그 내로로 멍벨로 지 내로로 지론진 내로로 멍네 그 지로 짐에 있잖아. 그걸 멍바 있으려 알아. 그 머리바 있으려 알아. 난 묘모 그 싸워 놓고 뒤에 말해. 자, 근데 인들 다 시버숭기 아니 걔네 그릇을 집에 있네. 디디 독순지다 사과를 있는 띠목이 다 가서 그래 그게 왕균이 여대로지 자 이제 인도 시순 왕균 꿈무만 생다 시버순 왕균에게 꿈무만 꿈무디 다